0: 막 예예
1: 콜소마
0: 야콤바우
1: 콤바우
0: 야파사이
1: 야야모
0: 안다미 군대라 예예
1: 안다미
0: 니나 엄마가 가사해
1: 니나
0: 예예
1: 예예
0: 나요
1: 니나
0: 사람 막 예예 자울라
2: 사브라티
3: 아 아니요 아빠티
2: 아미 탄웅 코고
3: 아니요 탄웅 모
2: 나수술한 코바 카간다한 안 간다기 또
3: 아, 메론, 메론 나가서
2: 아나 보여.
3: 엘리엔.
4: 네. 락 라디오 막